야 합시다. 왼손 떠야 합시다. 야 뒷그라만 모셔보라. 내리라 내버리야메 대신 en flaska skum, en moitié fransk attaché i varje tum, en chevalier.